0: 今天有喜要庆贺，魏和兴的买卖重新开张了。好，老当家的还在头七，所以呢，挂上了蓝绸子。各位按孙某人以魏和兴当家人和宁海州侦缉队长的双重身份，与大家一起庆贺这个大喜的日子。好。各位老少爷们们，都进店来吃上喝上，红包拿上，以后多多捧场，请各位进店来。好。来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各位，
1: 少，